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아주 저 밑에 진짜 기초 단계에서는 딱히 뭐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이럴 새도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알겠다, 조금 발을 뗐다 싶으면 자꾸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죠. 저기까지만 가면 될까? 저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한시름 놓을까 싶은 거. 근데 막상 올라가면 또 다시 올려다 봐야 할 곳이 생기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네. 어제 짧은 글 긴 여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네. 막상 올라가면 또 다른 올라갈 곳이 생기고 또 다시 쳐다보며 언제 저기를 가나 할 곳이 생기고. 아직 뭐 제가 인생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엔 아직 많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그냥 그런 계단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야 할 계단, 내가 어딘가 가서 인증받아야 되고 입증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 마구 채워야 할 곳간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가고 이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자체가 인생일 뿐이니까요. 노래하는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여는 날이죠. 추억의 명반 함께 듣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참여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프로그램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변진섭의 희망사항, 노영심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세상 모든 식물과 동물에는 이름이 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것은 아니고 인간들이 붙인 이름이다. 인간들은 이름 붙이는 걸 참 좋아하고 분류하는 것도 참 좋아한다. 세상의 신비를 알고 싶은 호기심 가득한 마음과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하는 권력 의지가 동시에 작동한 게 아닌가 싶다. 누군가의 이름을 알면 이야기를 나누기 쉽긴 하다. 너 땡땡땡이라고 알지? 걔 진짜 이상하지 않니? 라고 뒷담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이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이란 게 없다면 뒷담화는 훨씬 복잡해졌을 것이다. 너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 중에 유난히 눈이 크고 눈썹이 초승달 모양이고 입술이 도톰한데 코 옆에 점 하나 있던 사람 기억나? 라며 기나긴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이름이 없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식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다. 개나리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노란색으로 가득하다. 황매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와는 조금 다른 색이다. 벚나무와 벚꽃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갯벌들이라는 이름을 소리낼 때는 초록의 솜털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다. 식물 도감을 하나 사서 그 안에 적힌 이름을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보면 새로운 단어들이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될 것이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중혁의 일일 창의력, 하루하루를 신나게 살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름이 없다고 치면 뭘 하나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진짜 앞에 한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막 설명,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같이 기억할 만한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해야 되는 또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네요. 이름이라는 게 있어야 모든 게 좀 빨리빨리 흘러가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름을 붙일 때 나름의 상상력이 동원되긴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그 이유 중에는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창의력을 키워서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삶이 지루해서 좀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 창의력은 도구가 아니라 존재 자체야 한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창의력 가지고 뭔가를 막 이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좀 창의적이었으면 한다는 거죠. 혹시 내 삶에는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뭔가 좀 쉽게 말한 엉뚱한 생각 한 번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은 너무 좀 건조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면서 나름의 자극들이 필요한 거죠. 1부 끝곡은 윤상의 이별의 그늘 전해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송창식의 한 걸음만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부산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출근길이 제법 쌀쌀했지만 기분은 상쾌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기온이 살짝 더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기는 해서 아직 한겨울은 아니니까 한겨울에 내일 아침은 더 떨어집니다 막 이러면 그건 진짜 막 긴장해야 될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닌데 우리나라 날씨가 요즘에 지금 한 일주 이상 뭐랄까 평년보다 되게 정말 가을가을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떨어진다는 걸까? 이제 그랬는데 뭐 추워 이거까지 아니어도 출근길에 조금 다들 약간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보니까 기분은 맞아요. 기분은 상쾌한 거 알죠. 겨울에도 왜 한겨울에도 창문 활짝 열면 처음에는 추워 했다가도 그 찬바람에 뭔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싫지 않은 어떤 상쾌한 기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931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은 진짜요? 긴 소매 입고 나오셨어요? 어제는 반팔 입었는데 기온 변화가 좀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념하세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또 감기 환자가 슬슬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 잘해야죠. 한은수님 어서 오십시오. 한참 못 들어왔네요. 언제 여름이었는지 이제는 정말 가을이군요. 이제는 다들 긴소매 입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이대로 완전히 끝나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같이 잘 지켜봐야죠. 6415 뒷번호 쓰시는 분, 은선님, 또 경미님도 와 계시고요. 황금배련님, 네. 그래요? 어젯밤에는, 이게

보니까 밤에 그리고 새벽에 기온 변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떨어지는 데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추위 더위 그 타는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유난히 간밤에는 많은 변화들을 느끼셨나 봅니다. 추위를 느꼈다고 조금 열어뒀던 그런 문도 죄다 닦으셨네요. 절대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온도 차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막 실내 실외가 다르면 이때 감기가 많이 걸리니까요. 도강택님도 어서 오십시오. 열린 창문을 닫게 되고 아니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약간 끝말잇기 같은 문자들이 지금 계속 제 눈에 보이네요. 세수할 때 찬물이 싫어지기 시작한다. 아 그러고 보니 저도 샤워할 때 저도 모르게 슬쩍 그 온도 조절을 저도 모르게 잠결에 살짝 바꾸긴 한 것 같네요. 잠결에라기보단 잠이 덜 깬 상태로 네, 그런 거. 여름을 벗어나서 가을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저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딱 이런 시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향기님, 가을인가 싶더니 오늘은 춥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쌀쌀한 해 정도까지 같다고. 진짜 모두들 감기 조심하라는 얘기를 지금 다들 해주고 계세요. 그래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영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110이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노래 좀 듣고 갈까요?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준비했고요. 프로클 하름의 A Whiter Shade of Pale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종덕님. 그럼요, 그럼요. 출석 문자 안 보내도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소영님 하셨는데, 아유, 그럼요. 그리고, 라디오라는 게 내가 뭔가 이렇게 눈을 갖다 대고 있지 않아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는 매체 아닙니까? 최고의 장점. 그러니까 바쁘실 때 그리고 일하시느라 라디오 켜놓고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니까 정말 반가워서 이제 보이니까 인사하는 거 그런 거지.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라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김선승님. 지하철 타고 엄마랑 신랑한테 성묘 갑니다. 일찍 다녀오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올해 또 추석이 빨라서 맞아요. 이번 주, 다음 주 부지런히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부모님 묘소에도 화분 하나 준비해서 가요. 세 군데 다 다녀오려면 한참 다녀야겠죠. 그래도 오늘 좀 시원해서 다니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동안 좋은 음악들 함께하니 좋아요. 라고. 네, 기분 좋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도 추석이 이르다 그러는데 내년에는 더 빠르던데요. 저 그거 어제 알았어요. 네, 내년에 거의 중순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3064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스티비 원더,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지아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정희님도 함께하고 계시죠. 이명선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는 늘 듣고 있었어요. 라고 주말에도 하루라도 놓치 안 들으면 큰 것을 잃은 것 같... 진짜요? 아유,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신 너무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196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찬물로 설거지하기가 싫어져서 장갑 끼고 하게 되네요. 여름 이불도 정리해야겠어요. 아, 이제 슬슬 약간 그 간절기에 좀 같이 쓰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는 것들이 생겨나겠죠. 저는 근데 좀 뭐랄까 1년 4계절 이불도 비슷하게 예. 약간 좀 그게 없기는 해서 예. 어릴 때는 막 어른들은 그걸 다 구분해서 쓰시기도 했고 냉난방이나 이런 게 지금하고 많이 다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점점 뭔가 모르겠습니다. 두껍고 크고 무겁고 이런 게 옷이 됐건 이불이 됐건 뭐 좀 다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그랬더니 생기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들 막 아니 도대체 계절 좀 따라 입으라고 남들 막 패딩 입고 이럴 때 예, 진짜 무슨 뭐 잠깐 뭐 사러 앞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입고 나타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많이들 한 소리 하죠. 근데 두꺼우면 제가 이렇게 행동이 너무 둔해져갖고 자꾸 뭐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2710 뒷번호 쓰시는 분 은주님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4132 뒷번호 쓰시는 분은 닉네임 이틀째 고민 중. 아유 뭐 3일 4일 더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그냥 문자에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부 끝곡은 이 곡으로 전해드릴까요? 휘트니 휴스턴의 I'm Every Woman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1794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네, 황금배련님 항상 알죠. 노추에 대한 황금배련님의 그 애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9575 뒷번호 쓰시는 분 어서 오세요. 네, 사만업 공팔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점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질까요? 하셨는데 뭐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또 약간 질척거리면서 늦더위가 살짝 그러다가도 아침 저녁 변화가 제일 빠르긴 하니까 우리가 요즘 느끼는 게 그게 좀 큰 것 같긴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음반가게 문을 여는 날이니까 우리 향기님의 신청곡을 얼른 함께 듣고요. 음반가게로 가볼까요? 향기님이 신청하신 곡 바로 이 곡입니다.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

어서 오세요. 노춘의 음반 가게입니다.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91년에 발매된 김현식 6집입니다. 1990년 3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싱어송라이터 김현식이 낸 정규 6집이자 마지막 유작 음반이죠. 91년 1월에 발매가 됐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녹음할 때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긴 했지만 병마와 싸우며 혼신의 힘을 다한 내 사랑 내 곁에는 정말 마지막 선물처럼 지금 남아있죠. 5집이 90년 3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도 건강이 좀 뭐랄까 급속히 악화되는 시점이었어서 그런데도 여전히 공연 무대에 계속해서 오르고 또 새 음반도 녹음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90년 11월 1일에 간경화로 팬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채 못 된 1991년 1월 26일 미처 녹음을 마치지 못했던 마지막 작품이 지인들의 손을 거쳐서 세상에 나온 거죠. 이 음반의 LP 뒷면에는 그는 가고 노래만 남았다로 시작하는 당시의 그 기획사 대표의 추모글도 들어가 있어요. 음반에는 총 10곡을 수록했는데요. 내 사랑 내 곁에 연주 버전을 포함해서 3곡은 연주곡인데 특히 하모니카 연주곡 한국 사람과 우리 이제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사실 이 두 곡은 본작에서 처음 발표된 곡은 아니었어요. 김현식의 유작이자 대표곡으로 평가받는 내 사랑 내 곁에는 오태오가 작사 작곡을 한 거고요. 오태오가 신촌블루스에서 기타를 치던 시절에 연습실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김현식이 우연히 듣고서 마음에 들어해서 준 곡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음반이 나오고서야 노래가 녹음된 사실을 알았대요. 녹음 당시 김현식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여러 번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녹음한 것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첫 녹음을 음반에 실었다고 하고요. 어쩌면 그 버전이 실리는 덕에 팬들에게 마지막까지 열의를 보였던 김현식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외에도 나의 하루는 겨울바다 사랑했어요 추억 만들기 사랑 사랑 사랑 이별의 종착역 이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곡을 들을까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추억 만들기 사랑 사랑 사랑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 추억 만들기, 맨 먼저 들으신 곡이 내 사랑 내 곁에, 이렇게 세 곡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작이자 앨범 작업 자체는 이제 끝까지 완성을 하지 못한 채 떠났고, 이제 이 주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음반을 기어이 이제 세상에 발표를 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이 녹음할 때 어떤 느낌들이 노래에 다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이걸 어떻게든 더 매끄럽게 뭐 그렇게 만약 발표를 했다, 그건 누가 봐도 이제 기계의 힘을 빌린 거고, 그걸 팬들도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김현식의 그 마지막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에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런 뭐 뉴스를 어렴풋이 접하고,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내 사랑 내 곁에는 이렇게 들었던 노래라 이 느낌 밖에는 없잖아요, 기억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간간이 오히려 예전에 조금은 좀 그렇지 않았던, 탁하지 않았던 시절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김현식 특유의 목소리 컬러가 있어서 완전히 막 다른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이랬구나, 뭐 그런 걸 또 발견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가을에 나와서 딱 시기적으로 뭔가 노래 자체도 쓸쓸하고 애잔함이 가득한데, 실제로 그 노래의 어떤 비화나 또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이제 옆에 없다라는 사실과 날씨, 계절 뭐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더 뭔가 이 노래의 어떤 극치의 그런 애잔함 을 많이 자아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수는 떠나고 없는데 뭐 순위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그리고 또 시상식 같은 데서 그때 왜 그 아드님이 아장아장 걸어나와서 상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 노추 가족분들의 기억 속도 비슷할 테니까, 예상했던 대로 은서님도 내 사랑 내게서 처음 들었을 때 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이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7163 쓰시는 분, 떠나고 없는 가수라는 생각에 더 노래가 절절했던 것 같다고. 그쵸?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지금 들어도 그때 들어도 여전히 좋네요 라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이 남겨주셨고요. 다들 정확하게는 몰라도 흥얼흥얼 다 따라 부르는 곡이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예. 근데 추억 만들기나 사랑 사랑 사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내 사랑 내 곁에만 진짜 유난히 혼자 사랑받았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골고루 지금까지도 골고루 신청들을 해주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신기하죠. 자, 이쯤에서 3부는 마무리하고요. 3부 끝곡으로 손무연의 제목 없는 시 전해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0: 꼬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의 고백 4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현철의 목소리를 잠깐 들을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4107 디브로 쓰시는 분이 몇 년 전까지 집에 현시경님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아, 어딘가 또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게 그냥 어디 쿡 끼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없어. 내가 뭐 정리해서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는 최근까지 있는데 안 보여 하는 건 생각지 못한 곳에 있더라고요. 설마 여기 있겠어? 하는 곳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좀 찾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일 거예요. 저도 막 진짜 샀다가 안 나오면 진짜 이런 데는 없겠지? 라고 했는데 거기에 막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김장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름들이 해를 가려서 가을인 듯 착각할 정도로 선선한 아침입니다. 라고. 아침에 저는 나오는데 해도 좀 가려있고 그리고 일단 예, 나올 때 느낌이 오늘은 좀 뭔가 등이 하나 꺼져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부사 디폰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추억 만들기 그 제목을 항상 이게 뭐더라 뭐더라 하신대요. 그 중간 노래라고 하신 거 보니까 추억 만들기 말씀하신 거겠죠? 김현식의 노래 중에. 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진짜 이 몇십 년 동안 듣고 또 노래를 소개하고 뭐 그랬으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노래 제목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다시 따라 불러봐도 낯선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7825 뒷번호 쓰시는 분, 0016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리님은 찾아봤잖아요. 소영님 덕분에 9월 15일이 음력 8월 15일 추석, 앞뒤로 휴가 쓰면 최장 9일까지 쉬는 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년 추석 찾아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어떡하다가 내년은 더 빠르네 추석이 이랬었거든요.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새 또 내년 걸 찾아보셨대요. 그 올해가 아닌가? 작년이었나요? 작년 추석도 진짜 길어가지고 중간에 뭐 징검다리를 하나 쓰고 그러면 되게 연이어서 길어져가지고 제가 그 2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야 뭐 2025년 추석이 막 정말 막 이 조합에 따라서 엄청나 얘기했더니 이제 주위 사람들이 2년 전부터 그걸 막 계획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계획대로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래요. 뭐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혹시나 이런 게 있다면 내가 뭘 했을 텐데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면 좋죠. 자 이번에는 한은수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옵니다. 김범용 바람 바람 바람.

1096 뒷번호 쓰시는 분이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김범용 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람 바람 바람. 이 노래는 또 그게 있죠. 바람 바람을 이거 뭐 흉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은수님이 바람을 하나 빼주셨는데 이거 저기 빠뜨린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바람 바람 이렇게 써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바람이 세 번이고, 그리고 김미 김미 김미 같은 경우도 컨트리 꼬꼬가 세 개고 아바가 두 개죠. 아니 반대인가요? 우리 PD가 옆에서 막 얼굴이 빨개졌고 지금 고개를 막 도리도리 아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이게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복되는 건 저희가 뭐 한계가 더 들어오건 덜 들어오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알아보면 되죠 뭐. 그리고 620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감기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해요. 벌써 가족이 두 명이나 감기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셨네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8279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했거든요. 디셈버의 언제나 사랑해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디셈버 언제나 사랑해였고요. 한은수님, 네, 잘 들으셨군요. 또 9319 쓰시는 분이 소영님 인생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살아도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다들 힘들지요 하셨는데 그쵸. 그래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절망하는 자체가 가장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순간이잖아요. 계획을 했는데 좀 뭐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가 마음에 다 차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냥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그냥 했다는 것 자체에 점수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 같은 것도 진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면 완벽했는데 뭐가 하나 틀어지면서 왜 거기서 그럴 일이야 싶은 일이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있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제일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그러려고 그럴 운이었다 오늘. 그런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지나간 거 어쩌겠니라 아이고 그냥 그럴 운이었다. 이두 가지 세트로 하면 좀 마음이 낫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3620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한곡 준비합니다. 모카 아이위.

모카의 I Will 함께 하셨습니다. 아, 9786 뒷번호 쓰신 분이 오늘은 듣기만 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신청곡을 꼭 보내보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황금배르님. 그래요. 곡 목 감기 조심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도광택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제베타스틸의 Calling You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열애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열애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4: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참 공부는 언어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신이 자유의 힘을 얻어서 육도사생을 임의할 만한 능력이 있고 사리의 근원을 깨달아서 허실사정에 의욕이 없을 만한 능력이 있고 모든 취사가 법도에 맞아서 일체의 계율이 저절로 지켜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부처가 되었다고 이름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도가에서는 아무리 무식하고 천하고 구변이 부족한이라도 법에 신근이 있고 마음에 공부가 있으면 그를 조금도 가벼이 알지 않고 장래에 큰 법기로 기대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참 자유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10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마음 공부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했더라도 정작 마음의 공부가 없다면 부처가 될 수 없을 텐데요. 정산종사님께서는 수행을 하는 중에도 학식이 많다든지 문장이 능하다든지 변론이 능하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공부에 실력이나 있는 듯이 자부하고, 어떠한 칭찬을 듣는다든지 어떠한 대우가 돌아올 땐 그것으로 무슨 대우나 얻은 듯이 자만하기 쉽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식도 삶의 분명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깊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와 교우 탐방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마야 나를 외치다. 창작성가 마음 공부.

0: 이슈 인 원불교.
1: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교화를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전국 교화 현장의 고민부터 AI 시대 종교인의 역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던졌던 질문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원불교 교정원이 주최하고 교화훈련부와 원광대학교가 주관하는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진행되는데요. 모든 출가 제가 교도를 대상으로 지금 우리 교화는 미래, 우리 교화는 다시 나의 질문으로를 세계 층에 연결해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출발점인 지하 1층에서는 전국 열린교화 사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금교당의 지역사회교화, 부산교당의 원메디테이션, 중국교당의 반려동물 천도제, 상계교당의 작은 도서관, 한둥근교당의 교당 스테이를 비롯해 충북교구 웰리스와 부산 울산교구 마음토닥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 1층에서는 교화의 미래를 살필 텐데요. 18일 김미경 자기개발 강연자가 AI 시대, 대체되지 않고 플러스 휴먼으로 사는 법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요. 오는 19일에는 명상과 AI, 마음공부, 원광대학교 체험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청소년국도 마음체크, 공작소, 상담, 명상 등 7개 공간으로 청소년 교화 박람회를 선보이게 되고요. 마지막 2층에서는 교화자로서 각자의 질문을 만나게 하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는 그때 무엇을 물었는가? 그 질문은 어디로 이어졌는가?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묻는가를 따라가며 대각 이후 대종사님의 교화 여정을 돌아봅니다. 교화훈련부 김인서 교무는 이번 교화 박람회에서는 정답을 얻어가기보다 우리 교당에서 무엇을 새롭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를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 질문이 현장의 작은 시도와 변화로 이어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사전 신청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이런 세계로.

원불교. 내게는 처음부터 가까운 종교는 아니었다. 대학 시절 처음 접한 종교이긴 했지만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후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입사하면서 원불교와의 인연은 새로운 의미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만난 장애인은 내게 낯선 존재였다. 책으로 배우고 공부는 했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경증 장애인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했다. 때로는 이 일이 정말 나와 맞는 일인지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회 시간에 접한 교전의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인과품 일장이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이 법문을 통해 나는 인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은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장애인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어느새 감사한 시간으로 바뀌어갔다.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었고 많은 어려움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존재들이었다. 내가 하는 상담과 치료가 결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나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가 꿈꾸는 삶과 가치가 이미 현재의 나를 통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언젠가 부모가 된다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해왔는데 그 가치를 먼저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원불교 교리와 법문은 삶의 방향을 찾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방황하거나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모든 선택이 항상 나에게 유익하거나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은혜를 발견하는 삶의 가치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단순한 직업 경험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준 소중한 인연이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나는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란 진리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그것이 오늘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오정은 교도님의 글 인생 마음의 선택이 주는 가치 만나봤고요. 이어서 길은정 난 널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경기 인천교구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지난달 23일 경기 인천교구 동수원교당이 교화단 주간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교역자가 중심이 돼 회화와 문답 감정으로 공부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교도들이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공부의 마당이었습니다. 설명 기도를 맡은 오원심 교도는 활불단과 지은단이 함께한 정성이 교당을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기를 서원한다며 따뜻한 정이 넘치는 교화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하다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어 오선수 교도의 인도로 대종경 봉독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이용한 단장의 진행으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온 유종화 교도와 황용수 교도의 인생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유종화 교도는 조석심구와 법회 출석, 감사기도 생활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회 마지막에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녀가 영상 편지를 통해 두 원로 교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교역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진행된 동수원 교당 교화단 주간 법회는 교도관의 정을 다지고 미래 교화의 밝은 희망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하네요.

지난달 30일엔 분당교당에서 교육부에 찾아가는 홍보 법회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교무들이 직접 법회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이번 자리엔 교육부장 이문성 교무가 원불교 성직자로 산다는 것, 전무 출신, 그 거룩한 부르심이란 제목의 설법과 함께 예 스승님들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전무 출신의 교화, 전문, 동공직 소개와 기간제 전무 출신 안내, 장학금과 신성회 훈련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훌륭한 교무님을 배출하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선물

책을 드리는 시간이 마련됐고요. 마지막에는 교무님들이 직접 준비한 흥겨운 공연까지 더해져 평소와는 다른 즐거움이 가득했던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원불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소중한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고 출가와 봉공의 서원이 널리 전해지길 기원한 자리였다고 하네요. 경기 인천교구 부천교당이 지난 6일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반백년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백년을 꿈꾸는 소중한 시간이 됐는데요. 이날 법회에는 교당의 반백년 발자취를 담은 회고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원기 60년 약대교당 교무로 재직하던 류장손 교무가 부천지역 중심부인 신곡동 일원에 교당이 있어야 한다는 원력을 세우고 이삼경 교도의 발언이 더해져 교당 설립이 결정된 과정이 소개됐는데요. 전셋집에서 선교소로 시작된 부천교당은 원기 78년 현재의 교당을 신축 봉불했습니다. 봉불에 이어 교화의 폭도 함께 넓혀갔다고 하는데요. 원기 79년 한우리 어린이집 개원, 원기 87년 부천역 소사역 청소를 시작으로 원기 89년 탈북자 가정 방문과 원기 96년 무료 급식센터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설법을 맡은 경기 인천교구장 김도천 교무는 반백년 역사는 부천교당의 자랑이자 성업이라고 전하며 백년의 역사가 되기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함께 이어가자고 전했고 부천교당 최재현 교무는 부천교당의 반백년 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100년, 200년 많은 사람들의 교화를 이끌어가길 염원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서울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왕산 종목사님께서 서울 순방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교화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번 순방은 출가 제가 교도들을 만나 교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문답과 기관 방문 등의 무게를 두고 진행됐는데요. 특히 서울의 훈련원과 기관 설립에 정성을 다한 호법주들의 공덕을 기리고 그 뜻을 오늘의 교화로 다시 살려내는 길을 살피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개동에 위치한 이공주 선진가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설매제, 고려대 원불교 학생회와 졸업생 모임인 포원회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문명의 대전환기에 사람의 정신을 이끄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불교 신앙과 마음 공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립을 세우는 것이 공부의 요도이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요도라며 원불교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마음 공부로 새 시대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서울 순방 기간 중 다양한 분야의 제가 교도들을 만나 교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관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교화 활력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지난달 23일엔 중구교당이 법인절 경축법회와 함께 입교자 9명의 합동 득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입교도 대표로 불단에 오른 최인주 교도는 법신불 전에 사배를 올리고 발언문을 낭독한 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감각감상을 발표했는데요. 최 교도는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입교 동기와 앞으로의 교당 생활 마음 공부 계획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최 교도의 연원자인 오선관 교도와의 인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 45년째 우정을 이어온 사이로 이번 입교를 계기로 도반이자 법연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어진 중구교당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이날 법회를 풍성하게 채웠는데요. 교당의 보물로 불리는 중구교당 합창단은 민선이 지휘자의 지휘로 생명을 다 바쳤네, 일어나 피우리라, 그 길을 따르리라 세 곡을 선보였습니다. 합창단은 법인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다짐하게 하는 곡으로 이날의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요. 중구교당 최원심 주임교무는 대종사님의 법이 경전에만 머물지 않도록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육군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세상에 법을 전하는 공부인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2일 원불교 서울교구가 청년들과 함께한 일상점프 일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불교 상시훈련을 시작해 핀란드 탐페레 탐방을 끝으로 111일간의 마음공부 여정을 마무리한 건데요. 한강교당에서 일기의 마무리를 알리는 도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청년 인구가 집중된 서울에서 청년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일상점프는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교구는 원불교 훈련법과 사효실천 두 축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서울교구가 준비한 이번 훈련은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는데요. 모집된 인원들은 세 개의 단으로 나뉘어 상시 훈련을 통한 매일 유념 공부와 매주 온라인 문답을 이어갔습니다. 교무 1명과 청년 6명으로 구성한 단은 70일 동안 6차례 대면 활동을 가졌고요. 이어 중앙 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된 여름 청년 마음 훈련에 함께 참여해 정기훈련 11과목을 중심으로 마음 공부를 심화했습니다. 상시 훈련에서 쌓은 공부 자료를 바탕으로 또래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요. 사효실천 활동은 해외로도 이어졌는데요. 8월 3일부터 9박 11일간 핀란드 탐페레 교당을 중심으로 사효실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자력 함양과 공익실천을 중심에 두고 현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는데요. 청년들은 탐페레 교당 환경을 정비하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할 체험 활동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전통놀이와 매듭공예, 한국 음식 만들기, K-POP 배우기까지 프로그램을 꾸렸습니다. 현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원불교 교당이 지역문화 공간으로 열렸습니다. 이어 탐페레 대학을 찾아 현지 대학생들의 문화를 살펴보고 핀란드의 숲길도 함께 걸었습니다. 111일의 여정은 일상 속 마음 공부로 성장해 나가자는 뜻을 담아 수료가 아닌 도약식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서울교구는 도약식 이후에도 상시 훈련을 이어가 청년들의 공부가 일상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교구 바로 부산 울산교구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울산교구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느끼고 쉬고 살아가는 생면종중 오감명상을 진행했습니다. 오감명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을 의식적으로 활용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는 체험형 명상 프로그램인데요. 안락한 부산진 교당에서 열린 오감명상은 박화영 교무의 향기 명상으로 문을 열었고요. 이어 문현석 교무가 소리 명상과 먹기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작은 소리까지 차분히 들어보고 음식의 향과 맛, 질감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산 울산교구는 해소 명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음 공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명상 체험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2일엔 체험을 주제로 하는 부산형 명상 프로그램 별빛 아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별빛 명상이 진행됩니다. 저녁 7시 용호 별빛공원에서 진행되고요.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사전 접수를 마친 선착순 70명에게 요가 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마음심기.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아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는 촛불 집회부터 피켓 시위, 응원봉 시위의 현장이 비폭력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된다고 해요. 일명 K시위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말처럼 언젠가부터 다정함은 새로운 저항의 힘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오늘도 나만의 부드러움을 꺼내들고 날카롭고 든든하게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I will love you in soul.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반갑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무뚝뚝한 남편에게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말 속에 조금의 다정한 온도를 올려달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는데 제 기억에는 결말이 이상적으로 끝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이 노자의 말처럼 우리의 다정함을 무기삼아 지친 일상을 무찔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다정하게 속삭일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빅뱅 로브레인의 Oh My Friend 그리고 킥스의 Fly.

빅뱅 노브레니의 All My Friend 그리고 킥스의 Fly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5584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희원님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이승환의 화양연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 날씨 저만 그랬을까요? 바람이 사정없이 부는데 진짜 저는 겨울인가? 겨울이 바로 오려나? 라고 생각할 만큼 약간 춥던데요, 그쵸? 그래서 오늘 긴팔을 입고 왔는데 아, 긴팔을 이제 입어도 괜찮은 그런 날씨가 됐네요. 오늘 최고 기온이 23도인데요. 그리고 아침 기온이 16도고 23도니까 이제 진짜로 전체적으로 기온 자체가 좀 떨어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5892 쓰시는 분이 오프닝을 듣고 남편한테 평소에 안 하던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날씨 좋네. 밥 잘 챙겨 먹어. 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1분 뒤에 답장이 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네요. 다정함도 연습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도 오늘부터 온도를 딱 1도씨만 올려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갑자기 난데없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왜 그래? 뭐 또 뭐야?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응? 내가 살림살이에 보탬이 좀 덜 됐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우리의 어떤 사랑의 온도 이게 1도씩 한번 올려보자고요. 뒷번호 4821 쓰시는 분은 희원씨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온을 보니까 15도더라고요. 반팔을 입고 나갔다가 팔뚝에 닭살이 돋아 깜짝 놀라 얇은 가디건을 챙겨 입었습니다. 갈환절기 감기 조심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이제 저와 딸내미가 이제 학교 가는 길에 둘 다 긴팔을 입고 가는데 아 거기가 이제 대학교가 앞에 있어서 대학교로 들어가는 학생 한 분이 반팔에 반바지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갔더니 딸내미가 엄청 큰 소리로 엄마! 저 삼촌은 하나도 안 추운가 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네 라고 얘기해서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고. 그러게 우리와는 다르시다. 굉장히 건강하신가? 얘기하면서 걸어갔는데 아예 그렇게 또 네... 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유난이었나 싶기도 했는데 쌀쌀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아 다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최유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김나영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채율이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김나영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9053 쓰시는 분이 오전에 창문 열어두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솔솔 들어오는 바람이 딱 가을 냄새가 나서 눅눅하던 이불 죄다 꺼내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낮에는 해도 쨍해서 오늘 이불 바짝 잘 마르겠어요. 기분까지 이뻐서 엉뽀송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불 바짝 말리고 나면 참 덥고 잘 때 잠이 솔솔 와요. 그쵸? 예. 빨래 끝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1부 끝곡으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러브 랭귀지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비비의 밤양갱.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딸록이 오색 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또 카카오톡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1407 쓰시는 분께서 거래처에서 아침부터 언성을 높이며 무리한 욕을 하길래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하지만 참고 일부러 더 차분하고 나긋나긋하게 담당자님 많이 답답하셨죠. 제가 확인하고 바로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 목소리가 싹 누그러지더라고요. 부드러움이 강하다는 걸 이긴다는 말 제대로 체험한 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언성을 높일 때 같이 언성을 높이면 결국은 핵심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나 라는 그 본질이 좀 흐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언성을 높일 때 오히려 더 힘 있는 한 방은 부드러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아주 칭찬드리고 이렇게 가신다면 어찌 보면 싸울 일도 싸움이 일어난 일도 차분하게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주 현명하신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신랑을 보러 추모 공연에 다녀오는 길인데 배롱꽃과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날씨가 좋아 다니기 좋아요. 가을길에 자갈치 시장 들려보려고요.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렇게 예쁜 길을 선사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뒷번호 524 쓰시는 분은 오전에 김치 냉장고에 묵은지를 정리했습니다. 작년 김장김치 마지막 한 포기 꺼내서 돼지고기 숭숭 썰어놓고 김치

이것 때문에 연주하는 연주인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이제 대중들은 노래방 반주기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많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다 인생이라는 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임영남님께서요. 조영남의 불 꺼진 창을 청해 주시면서 반소매에서 긴 소매로 넘어가는 계절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젠 추워서 좀 많이 떨었어요. 세월은 비켜갈 수 없는 이치죠. 하시면서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셨대요.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를 마무리하고 저는 3, 4부 음악다방 리퀘스트 뮤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온 내 계획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금 방송광고란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운동하고 앉아서 언니들이랑 쉬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풀벌레 소리가 또한 너무 정겨워요. 전북 부안의 가을밤 이자은 님이 소식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노래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이었고요. 언니분들이랑 같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도 참여하시고 놀러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언니분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어요. 리퀘스트 뮤직이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다방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은다방 출석합니다. 주옥 같은 옛 노래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은다방 화이팅 해주신 우리 배용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은하수님도 시원한 날씨 추석엔 설악산 정상에 단풍 소식도 들릴 것 같아요. 지금은 즐거운 두 시간 제일 중요하지요. 좋아요. 은다방 메모판에 아인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써서 꽂아놓을게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수님. 자,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가을밤의 음악여행 음악다방 은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정겨운 방송으로 전국의 실버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 제작진 그리고 진행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통기타 라이브 방송은 정말 잘 들었고요.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를 않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엔터테이너 가수 맞습니다. 남인수, 정미조 등 네 분의 노래는 전혀 장르가 다른 곡인데도 소화를 멋지게 하시는 모습에 감동과 또 감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최갑성님의 고향에 찾아와도를 신청해보고요. 행복이 가득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김태환님, 추신, 제가 혹시 글을 쓰지 않아도 방송은 꼭 잘 청취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덧붙여주셨네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환님, 고향에 찾아와도 같이 들었어요. 이제 머지않아 다음 주네요. 추석 연휴가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계신 곳으로 자녀분들이, 손주손녀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들과의 행복한 만남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환님께서 어제 통기타 라이브 말씀 주셨는데 인터넷으로 대금향기님께서 멀리 김해에서 김영규가 소식 전합니다. 아들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나니 이제야 똑똑똑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밤을 풍요롭게 하는 통기타 라이브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어제 보내주신 대금향기님의 사연도 늦었지만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께서 오늘은 아인 청취 모두 중입니다.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부산지구 이상근님께서 오랜만에 찾아가도 저의 구석자리는 있는가요? 해주셨어요. 그럼요, 이상근님. 네, 저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이라도 괜찮고요. 네, 띄엄띄엄 가끔이라도 괜찮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과는 늘 언제나 자리 마련해놓고 있으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에서 들려드리는 추억의 옛노래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억의 이야기들이 함께하는 음악다방 은다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에서 배용준님께서 여운의 방랑삼천리 청해 주셨고요. 또 대구에서는 김동식님께서 남정희의 총각 뱃사공을 청해 주시면서 어제 통기타 라이브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어제 통기타 라이브를 급한 볼일이 생겨가지고 글쎄 오동잎밖에 못 들었습니다. 좋은 곡을 많이 들려주셨는데 아쉽습니다 하시면서 다음 주 수요일이 또 있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대구 테이블 윤형준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으면 실감나게 하네요. 오늘은요 대구 테이블 3개 붙여서 합석 중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테이블을 자리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대구 테이블. 그 앞서 그 2부 때 그 대구하고 부산 쪽에 그 컴퓨터 서버가 조금 네, 부팅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방송이 좀 고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이 좀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뒷번호 2418 쓰시는 청취자께서 이제는 고음 방송이 아주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방송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죠? 네. 참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무리 기계라도 이게 가끔씩 문제가 좀 있네요. 대구 달성군 평강공주님, 저는 한가위 대명절 준비 프로젝트에 드디어 착수했습니다. 제가요 차근차근 잘 해보려고 합니다. 집 주변으로 감나무가 빙 들려져 있는 고향집이 그립네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녀와 손주들 가족들이 다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님들 계신 댁에는 준비해야죠.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 다 일일이 다 얘는 뭘 좋아하고 얘는 뭘 좋아하고 떡국 좋아하고 만두 좋아하고 뭐 예? 갈비찜 좋아하고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준비해야 되고 손주들도 좋아하는 거 다 일일이 챙기셔야 되고 우리 평강공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부님들 솜씨 발휘 좀 하셔야겠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부산 은하수님 그리고 해운대 방현재님이 청해주신 오정선의 님을 위한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흥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김용만의 남원의 애수 우리 김종철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김용만 노래가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습니다. 노래도 좋고 또 간간히 전해주시는 시 감상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종철님. 4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얼른 제가 되도록이면 안 빠지게 열심히 소개하고 음악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둘러볼까요? 해운대 방현재님, 애청자분들 선곡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하시면서 아까 변산 민호님이 청해 주신 이태리의 어머님께 들으시고 사연 주셨고요. 사당동의 이영님도 와주셨어요. 요즘 들어서 자주 뵙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고향 노래가 그리워져요. 찾아주셨고 안녕하세요. 자연에 살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 반가워요. 이제는 가을인지 날씨가 많이 더웠던 날들보다 시원하네요 하시면서 인사 주셨고요. 그럼요. 가을 맞습니다. 이제 부산 개인택시 금치원 기사님도 아까 저보고 이제 득음하셨다고 하산해도 된다고 말그로스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천번 만번 동감하신다고 맞장구 쳐주셨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유상욱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임진님은 저는요 제 폰이 문제인 줄 알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살짝 방송이 고르지 못했을 때 예, 그러셨고 또 주순이님은 그래서 저는 바로 서울방송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렇게 순발력을 또 발휘해 주셨네요. 아유 고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정부에서 오늘 새 손님이 오셨어요. 이창희 기사님인데 BS 투어 버스를 하신대요. 버스 기사님. 원음 방송을 뜻밖의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항상 청취하렵니다. 의정부 할배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는 할배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정부 형님. 네. 의정부 형님 잘 오셨습니다. 이창희 기사님 자주 뵐게요. 가을이니까 이제 바빠지시겠네요. 이제 그 투어버스 운행하시니까 아니면 그 의정부 지역을 두는 투어버스겠죠. 네 감사합니다. 인천 왕 애청자님도 함께 와주셨어요. 불금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 한 주간의 고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네 반갑고요. 은다방에 녹화합니다. 한 주에 피로를 풀 수 있는 편안한 방송이에요. 늘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내일은 DJ 선곡 날인가요? 이렇게 궁금해 주셨는데 내일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에서 살고 계신 이현수님이 청해 주신 방주연의 자주색 가방하고요.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미조입니다. 사랑과 계절.

전주 현동수님은 이번 명절 때 역귀성을 하셔야지 된대요. 명절 되면 귀성만 하는 줄 알았는데 손주 보러 상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거참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너무 좋으신 입에 귀에 걸리셨어요, 현동수님. 아유, 손주 보러 가셔야지요. 예, 100번 1000번 가야죠.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우리 왕십리에서 송병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우님.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친구야, 반갑다. 명절 잘 보내세요. 덕상거사님도 오셨네요. 예, 덕상거사님께서 아유, 저보다 단풍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하시면서 추석은 지나야 설악산 단풍 소식이 들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시흥에서 한재아님께서 오늘도 라디오 앞에 앉아 가족은 옛 라디오 시절을 떠올립니다. 68년 취미로 종로의 옛 중소기업

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진공관 라디오와 트랜지스터 라디오, 일명 RTV 자격증 강좌를 들었죠. 이때 처음 조립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듣는 그 순간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58년 전의 이야기가 됐네요. 마음은 아직 그때로 맴도는데 아름다운 인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시면서 저의 목소리, 가을밤 목소리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당공원을 청해 주시면서요. 요 노래 듣기 전에 한 곡 앞서 듣겠습니다. 한정호의 차라리 꿈이라면, 부산에서 구경옥님이 지각생 한 자리 주세요. 리퀘스트 음악다방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한정호의 꿈이라면, 차라리 꿈이라면 청해 주셨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면서 봉화산에서 보는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사진 위쪽 중앙은 남산타워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덕분에 즐겁고 행복하게 걷는 운동 끝냈습니다. 모두 근신 걱정 없는 날이 되었으면 해요. 서울 중랑구 김영하님께서 사연과 함께 사진도 주셨어요. 야경사진. 예. 보석 같은 불빛들이 박혀있는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아님 내일도 오세요. 인천 왕애청자님이 내일 생방송이라고요. 애청자 입장에서는 참 좋기도 하지만 쉬지도 못하시는 제작진님들 진행자님께 미안하면서도 고맙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것은 다 해야지요. 예, 즐겁게 내일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예,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이 오늘 바쁘셨대요. 아우, 좋습니다. 저는 우태백님 바쁘셨다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저보고도 수고하셨다고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 김창성님 느긋하게 식사 마치시고 출석한다고 네,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창성님. 아, 오늘 2시간 마무리하고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나훈아의 감나무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김창성님, 평강공주님의 신청곡이고요. 사당동 이영님은 귀향을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피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젖어.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3: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맑고 평온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뜻하지 않은 일들과 자주 부딪히곤 합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일이 틀어질 때 나도 모르게 불만이 솟구치기도 하고 타인의 작은 실수로 손해를 입었을 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를 탓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꼬여있던 상황이 절로 풀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의 말이 쌓일수록 내 마음의 반만 더욱 황폐해지고 캄캄해질 뿐이죠.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가 지켜내야 할 건 바로 우리 안의 고요함이 아닐까요?

이런 해문이 오늘 첫 곡으로 이수진의 님과 함께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 사전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차질이나 손해가 생겼을 때 서로의 잘잘못만 가리려다 정작 상황은 더 악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각자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내 허물을 가리기에만 바쁘다면 갈등을 매끄럽게 풀기는커녕 서로를 향한 원망의 골만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7장 법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잘못을 나에게 돌릴 때가 참으로 평안하나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비추어 보아야 지금 나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어느 생에선가 잘못이 있었구나 하고 돌려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남에게 미루면 순간의 난처함은 면할지 몰라도 가슴 한켠에 남은 미안함과 찝찝한 마음까지 지워낼 수는 없는 법이죠. 오히려 책임을 내 몫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로소 참된 고요와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내 허물로 겸허히 돌려놓을 때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87장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 성가 84장 한마음 한소리로.

우리를 괴롭히는 불평과 불만은 대개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일이 틀어졌다거나 누군가의 실수로 내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원망의 마음이 들어차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뜻밖의 차질이 생겼다면 그 문제 또한 우리 모두가 나누어져야 할 당연한 몫입니다. 성공의 열매를 함께 나누듯 실패 또한 서로 다독이며 품어주는 것이 마땅하죠. 나에겐 아무런 허물이 없다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탓하기만 한다면 마주한 문제를 풀기는커녕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상극의 인연을 맺게 될 뿐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혔던 크고 작은 불만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 허물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었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의 용심법, 고우리의 하늘 사람 땅 사람, 박재환의 마음 공부.

대산종사님께서는 잘못을 나에게 돌릴 때가 참으로 평안하나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비추어 보아서 지금 나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어느 생에선가 잘못이 있었구나 하고 돌려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든 뜻밖의 시련을 지나든 그 상황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따져 머리로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지만 양심에 비춰보면 모두가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지나온 어느 자리에서 내가 지었던 자그마한 허물이 돌아온 것이라 여기며 내 몫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 참된 평안이 피어납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허물은 겸허히 나에게 돌리고 공은 기꺼이 타인에게 돌릴 줄 아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김희진의 일상수행의 요법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인과봉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주로 불교에서 쓰여지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철학 핵심 사상 중에 윤회의 그 작동하는 원리가 되고 또한 원동력이 되는 업보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악한 행위는 이제 업보가 되어서 윤회의 고리에서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전생에 지은 죄에 따라 내생의 외모나 고난 등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인과보응의 논리다. 그 얘기입니다. 꼭 인간뿐만 아니라 주로 그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 또는 금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부합이 돼서 인과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업도 물론이지만 현생에서 지은 죄업이다 할지라도 이걸 참회를 하고 덕을 쌓아서 그 업을 없앤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업이 발현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담을 쌓는 또는 장막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덕을 심고 선업을 쌓고 또 참회하고 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해탈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하는 의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절제함과 동시에 이제 선한 일을 하고 또한 자기 닦는 그 수행, 자기 수행 이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는 사실 불교 윤리의 기본되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실현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정읍난감해리라. 그러니까 임의 결정되어진 업은 소비시키기 어렵다. 지을 때 잘 지어라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흔히 정읍난매이라 그러잖아요. 결정되어진 업은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업장 소멸은 결국 다 주고 다 받았을 때 소멸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쇄를 시키기가 어렵고 정업.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업이죠. 맑은 업이죠. 이런 걸로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업불부하기라. 선업을 지었는데 악업으로 갚아지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분명히 선업을 지었으면 복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악업을 지었으면 죄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꾸지진 않는다. 그래서 악인 득 화과하고 악한 인연은 재앙의 과보를 뭐 받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는다. 또 선인 득 복과라. 이게 선한 업을 만들었으면 복의 복락의 열매를 결국은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든 복락이든 간에 상대편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왜 나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와지는고 이걸 진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진리는 정확한지라 한 행동, 한마디 말 모두가 다 기록했다가 기억했다가 우리들이 어떤 윤회 과정을 거치는데 그 맞닿는 점에 맞닿는 지점에 그대로 베풀어 줄 뿐이다. 그러니 진리에 대해서 알과 알부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도리가 절대 아니라고.

상황에 베풀었다면 마치 조금만 쌀 하나 티밥을 튀는 것처럼 엄청나게 튀어서 나에게 복과가 오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다 말이죠. 또 셋째는 부장무유수라. 진짜는 받아지는 바가 없다. 안 짓고 어떻게 받느냐.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지은 바가 없으면 안 돼요. 고작 다시 말해 높은 미술에 오르겠다 해도 아 닦아놓은 바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이나 조직이라 하면 어떻게 뜯어 고치기도 할 수 있지만 진리는 어떻게 해요? 뭘로 상대를 하냐고. 그래서 지을 때 잘 지어라. 계란요구리라는 황희정승과 연관된 이야기가 있다. 황희정승이 청백리로서 먹고 사는데 급급해. 아, 한나라가 정승인데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고. 물론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긴 했지만은 남에게 베푼 바가 아마 적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그렇게 잘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이제 그것을 임금이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임금이 아 지금이 이제 뭐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서울이지만은 옛날에는 대문이 다 사대문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통과해서 결국은 서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임금이 황희정서에 그렇게 청백하고 참 먹는 것도 변변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명을 한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동대문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곡식이나 무엇이든지 다 황희정서에 주어라. 이렇게 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제 그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는가, 어떤 곡식이나 또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가 다 조사를 해요. 그런데 해가 다 지도록 다시 말하면 퇴근 시간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곡식이랄지 뭐 채소랄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늦게 사 계란 한 줄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임금의 명인지라 이거 계란을 갖다가 황희정승한테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와 계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란을 쪘더랍니다. 삶은 거예요. 삶아서 이렇게 까보니까 병아리가 들어있어. 병아리가 곧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그런 찰나의 계란이었다. 그래서 그게요. 계란에도 뼈가 있다. 그래서 지은 바가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받는다 할 때라도 그 월급이 자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보시를 안 할 수 없게 그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다. 그래서 예, 계란도 유골이라 계란에도 뼈가 있다. 예, 곧 태어나는 그 병아리의 계란을 받아서 예, 삶았을 때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그러니까 웅담이 없어요. 물론 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웅담이거든요. 사실 그건 웅담이 없는 겁니다. 내 때는 오죽 안 듣고 잘못 지으면 결국 좋은 것을 얻기가 어렵다. 좋게 어렵다. 늘 말씀드린 대로 보살은 환작이요 중생은 한가라. 보살은 지을 때 삼가를 한다. 초심을 한다. 걱정을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을 거냐. 어떻게 하면 공익을 위해서 도업을 위해서 업을 마련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과를 받는 것은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반면에 중생은 환가라. 중생은 그 결과만을 놓고 따져. 왜 나한테는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나는 못 배웠지?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 그래서 잘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불보살이고 잘 짓지도 못해놓고 결과만을 따지는 것은 결국 중생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업난 함불이라. 개인업은 부처 위력으로도 맞게 됐다. 물론 부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거

0: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쇄된 업이 없어지느냐? 주고받는 상황이 없게 되면 안 된다. 결국은 부처님이 그 업을 떠안고 상쇄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작자수 사업자들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업을 만들어서 내가 얻는 거다. 그래서 진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뭐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 뭐 신? 어떻게 원망합니까? 정말로 신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린다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놔두냐? 그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도를 못 얻느냐? 신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지 않냐? 신의 힘이라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인류와 함께 다 함께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뭐 인종이나 나라나 이런 걸 떠나서 전체를 다 아울러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나라만 보더라도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못 사는 나라가 있고 그 가난에 찌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먹는 것에 넘쳐나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 인과의 원리로 따져볼 때 자작자수 자업자들이 틀림없다. 누가 말하건대로 틀림없다. 내가 줘서 내가 받고 내가 업을 만들어서 내가 그 업을 결국은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업이든 낙업이든 괴로운 업이든 악한 업이든 간에 교단이나 법이나 부처의 힘을 빌려서 녹이고 막으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원불교를 잊고 믿고 부처를 가까이 해도 잘 살지 못하고 잘 되지도 않는다고 투덜댈 필요 없이 자기에게로 돌려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신업은 작선하고 새로 짓는 업은 선업을 지어라. 그러니까 구업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신업은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선업을 지으면 될 것 아니냐. 또 악업은 진참이라.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진정으로 참여를 해라. 진리전에 부처님전에 사은전에 진정한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선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진리에게로 돌아가고자 진성 곧 정성을 다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업장이 소멸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과부응의 회의는 이 다섯 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인과관계는 바로 인과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인과율이 결국은 형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과생인. 근데 과는 인으로 인하여 원인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과는 인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그 씨가 없으면 종자가 없으면 어떻게 생겨나냐. 물론 테란스파에서 화생도 그 종자 없이도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화생 자체도 종자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생기지 않는다.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 씨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상으로 볼 때 원인이 먼저요, 결과는 뒤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는 절대로 순서가 바뀐다거나 전도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둘째는 사성대리이다. 즉 일이라는 건 뭐 현상이라게도 별 관계는 없겠죠. 현상이라는 건 이치를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물론 사생사 일에서 일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격히 따져놓고 보면 이치가 없이 일이 다시 말해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큰다. 냇물이 흐른다. 그런 것은 그렇게 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가 작용을 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치다. 이치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이 나타나는 걸 보면 성사가 될 때 우연이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치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객관적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시간을 기다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물마다 보편적인 이치가 있어서 사람의 의지대로 전이할 수가 없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치가 있어서 이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생필유산. 또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 지필유산. 합하면 반드시 이제 흩어짐이 있다. 여임이 있다. 떠남이 있다. 합필유리. 이루어지면 반드시 무너짐이 있다. 성필유계. 이건 필연적인 이치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진리의 어떤 준칙, 법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흩어짐이 있고 떠남이 있고 무너짐이 있지 않냐. 만일 현상에서 이의 작용이 없다 가면은 아마 사람도 천살, 만살, 억만살까지 살 겁니다. 또 흐르는 물도 뭐 고갈됨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저수가 될 것이다. 이체 작용 없으니까 저수가 될 것이다. 다시 물이 물 모임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현상은 반드시 어떠한 이가 들여서 운용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리부극이라 유가 세워지는 것도 반드시 공에 의해서 세워지더라. 공에 의해서 결국은 유가 형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생산된 존재로서의 사물은 실제성의 본성이나 본공에서 생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사물의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되어진 사물이 사물의 인과관계는 자연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일체 존재는 생멸하고 변화하여 무상하다. 일체 존재가 생멸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있는 유의 상태는 공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공, 공체, 이체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현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활용은 할 수 있지만 현상의 유 자체로서 영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령 내가 높은 벼슬을 했다. 그러면 그 벼슬 자리에 있을 때는 U자리 아닙니까? 그럼 그 벼슬을 계속 지켜나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화가 내릴 수밖에 없죠. 그 이면에는 공이라는 없다는 그 상황이 깔려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의 상황으로 볼 때 U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벼슬은 영원할 수가 없다. 생멸 변화를 또 변혁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가 인과를 성립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속적인 변화는 제멋대로가 아니고 일정한 법칙 속에서 변화한다는 것이 연기이고 인과율이다. 그렇죠. 아무 이면에 아무것도 없이 제멋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유가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다. 철저하게도 그 인과율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과 객체적인 대상 사이에는 능동적 작용이 가해지면 그에 상응하는 필연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현상이든 진리든 간에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연결이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이런 것들은 인연과라고 볼 때, 인과라고 볼 때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면에 무엇인가 있어서 현상적인 작용을 다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과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작용을 업이라고 부르고 그 필연적인 결과를 보호라고 부른다. 이것이 업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불교에서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뜻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과과라고 해도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은 반드시 어떤 과보를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임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유망한 동지와 법있는 스승을 존숭하며 친견하지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분들과 인연이 가깝게 되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7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휘기로 하면 서서히 해야 하나니 만일 급히 휘면 꺾어질 염려가 있나니라. 어린 아이에게 대학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기주의자에게 공사를 맡기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근편 2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전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의 장마와 폭염을 묵묵히 버텨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알맹이로 맺히는 시즌입니다. 기대를 품어도 덜어는 빈 쭉정이로 남기도 하지만 뜨거운 계절 내내 드리는 정성은 늘 똑같지요. 자연의 결실이 그러하듯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인내의 시간 역시 마음속에 단단한 성장의 씨앗으로만 남진 않습니다. 덜어는 아쉬운 결과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과정의 아름다움은 늘 놀라운 결과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아홉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문집 제1집 수신강요 도가의 네 가지 즐거움 위로 마음을 온통 바칠 수 있는 스승을 배웠고 마음이 점점 닮아 배워 나아감이요 생사를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를 만나서 일을 하여 나아감이요 아래로 마음을 온통 전해줄 수 있는 법기를 만나서 마음을 가르쳐 나아감이요 마음을 오득하여 마음을 걸림없이 자유롭게 써 나아감이니라.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한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대산 종사님은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돌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천지에 복되고 상서로운 기운이 나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은혜로 돌리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복을 짓고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흥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원불교 전서 원불교 교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욕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교리도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여 재불재성의 시민이여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인가 보응의 신앙문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요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보은즉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진공묘유의 수행문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팔조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4대 강령 정각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아 봉공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제2장 교법의 총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므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별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가,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에서 표어, 교리도,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서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장, 노래 부르세 우리 세회상, 인류의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왕왕이 성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말 없는 것으로만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 수가 많으나 그것이 큰 병이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원래 두미가 없는 자리지만은 두미를 분명하게 갈라낼 줄도 알고 언어도가 끊어진 자리지만은 능히 언어로 형언할 줄도 아나니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더라도 아는 것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 하여도 모르는 것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또한 말 있는 것만으로 능사를 삼을 것도 아니니 불조들의 천경만노는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나니라. 26.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대중이 무견하여 답이 없는지라. 대종사 다시 말씀하시기를 삼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데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의 소유로 수용하나 범보와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을 자기 소유로 내려고 탐착하므로 그것이 영구히 제 소유가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마나니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데 더욱 공을 들이라. 27.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를 나누어 삼라만상 형형색색의 소를 만들 줄도 알고 형형색색으로 버려있는 소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를 만들 줄도 아는 것이 성리의 체를 완전히 아는 것이요. 또는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성리의 용을 완전히 아는 것이라. 성리를 알았다는 사람으로서 대와 무는 대략 짐작하면서도 소와 유의 이치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아니하나니 어찌 완전한 성리를 깨쳤다 하리요. 2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 하나를 놓고 심, 성, 이, 기로 낱낱이 나누어도 보고 또한 사람 하나를 놓고 전체를 심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고 성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고 이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고 기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여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여 보라. 대중이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답변을 올리었으나 인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염소를 먹이는데 무엇을 일시에 많이 먹여서 한꺼번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절차와 먹이는 정도만 고르게 하면 자연히 큰 염소가 되어서 새끼도 낳고 젖도 나와 사람에게 이익을 주나니 도가에서 도를 깨치게 하는 것도 이와
갓나니라. 29. 대종사 조실에 계시더니 때마침 시찰단 일행이 와서 인사하고 여쭙기를 기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조금 후 점심때가 됨에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그 사람들이 더욱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30. 대종사 선언에서 송도성에게 과거 칠불의 전법 개송을 해석하라 하시니 도성이 칠불의 개송을 차례로 해석하여 제7 서가모니 불에 이르러 법은 본래 무법의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에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하거늘 대종사 그 색임을 그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본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은 하열한 근기를 위하사 한 법을 일렀으나 그 한 법도 참법은 아니니 이 개송의 참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으리라. 31.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성리품 25장에서 3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137장 윤은무로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55. 임칠보와 회갑식에 법문을 보내시기를. 세상에는 금, 은, 유리, 호박, 진주, 자거, 마노 등 일곱 가지를 칠보라 하고, 수도문 중에서는 신심, 분심, 의심, 성심, 안정심, 연마심, 결단심 등 일곱 가지 마음으로 칠보를 삼나니, 동지는 삼세를 통하여 이 일곱 가지 마음법회를 근본 삼아 영세에 일체 회복을 소유하시기 기원하는 바라 하시니라. 56. 윤석인 회갑식에 설법하시기를. 천지에 우루가 있건만은 그 우루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복을 더 받는 것 같이 세상에 좋은 법이 있건만은 그 법을 잘 이용하여 복을 짓는 사람이 복을 더 받나니 회갑 기념도 한갓 무의미한 외화로 하루를 지내지 아니하고 우리 예법을 이용하여 세상에 새 법을 세우며 새 복을 지으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수만의 금전을 소비하는 것보다 그 영광이 몇 배나 더하며 자손들의 부모에 대한 보은도 또한 몇 배나 더하나니라. 57. 김현관에게 편지하시기를. 사람이 선악간 업을 지을 때에 중생은 명예와 권리와 이욕으로서 하고 불보살은 신념과 의무와 자비로서 하나니 그러므로 불보살에게는 참된 명예와 권리와 이익이 돌아오게 되며 중생은 실상 없는 명예와 권리와 이욕에 방황하나니라. 58. 송자명에게 편지하시기를. 몸은 산천의 격활에 있으나 마음은 법회의 일석에 있으며 일은 백천만 가지가 비록 다르나 정신은 신성일념에 근원하여 부지런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에 오르는 도가 되나니라. 59. 요양하는 시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이 병들지언정 근본 마음은 병이 없나니 그 병듦이 없는 마음으로서 육신을 치료하면 육신이 따라서 건강을 얻을 수 있나니 거기에 공부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60. 병이 중한 김백년에게 편지하시기를. 불생불멸 불구부정 수의자한 영락불토라 하시니 번역하면 나고 죽음도 없고 병들고 성함도 없나니 스스로 안심공부로 불토의 길이 즐기라 하심이려라. 61. 오랜 요양 중에 구미의 증감이 잦으신지라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구미가 있으면 소사체갱도 오히려 달아서 몸에 영향이 되고 구미가 없으면 고량진미도 맛이 없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나니 자신에게 도가 있으면 역경도 능히 좋게 운전하여
폭락을 수용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도가 없으면 순경도 나쁘게 운전하여 재앙의 미천을 짓는 수가 있나니라. 그러므로 세상 살아나가기에 재미있고 재미없는 것이 밖에 경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실은 안으로 자기의 도력과 도미 유무에 달려 있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응기편 55장에서 6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마음송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3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 한편만을 고집하지 않느니라.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으로, 앞이 막히면 뒤로, 뒤가 막히면 앞으로 사통오달함으로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루나니 반드시 되리라 기약했던 일도 뜻하지 않은 변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슨 일이든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느니라.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35. 대산종사.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좋은 비가 온다. 좋은 비가 온다. 이제는 밥을 먹어도 미안하지 않겠구나.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가뭄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고르지 못한 탓인가 하여 꾸준히 큰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는 국가도 세계도 천지도 어느 정도 골라진 듯하구나. 36. 대산종사. 교단에서 구입한 토지에 대해 이웃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함으로 실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고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소송을 취하하라. 옛말에 사람이 있은 후에 땅도 있다 하였듯이 사람을 얻는 것이 우선이지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나니 아무리 이기는 조건이라도 먼저 소송을 취하하고 상대를 설득하는데 더욱 힘쓰라. 말씀을 받들어 그대로 처리하니 며칠 후 그들 부부가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지라. 법명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앞으로 원불교의 큰 일꾼들이 되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문에 힘이 있고 없는 것은 평소 대조하고 실천하는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나니 수행하고 실천하는 정성이 없이 어떻게 전할지에만 정신을 쏟다 보면 아무런 힘도 없고 감명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은 남을 위한 공부는 될지언정 자기를 위한 공부는 되지 못하느니라. 38. 대산종사. 인화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천하에 제일 가는 기술은 인화의 기술이요, 교단의 큰 자본은 화합단결이라 하셨나니 우리는 인화의 도로서 참다운 평화와 교단 발전의 여건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기로 하면 첫째, 잘못이 있어도 관대하게 용서해 줄 것이요. 둘째, 내가 먼저 정의를 건넬 것이요. 셋째, 남의 뜻을 맞추는데 노력할 것이요. 넷째, 더 배우고 더 실천할 것이요. 다섯째, 남의 부족보다는 장점을 드러낼 것이요. 여섯째, 선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주되 벌은 되도록 적게 줄 것이요. 일곱째, 인격을 존중하며 주권을 세워줄 것이요. 여덟째, 미움과 사랑에 끌리지 말고 원만한 처사를 할 것이니라.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성공을 바라나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탐진치와 오욕에 끌려서 조동하고 경동하고 망동하기 때문이니라. 조동은 때에 맞지 않게 성급히 움직이는 것이요. 경동은 신중하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요. 망동은 거짓과 허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경계를 당해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할 줄 알아서 천천히 순서 있게 참되고 바르게 움직여야 하느니라. 4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 중직, 도직을 갖추어야 하나니 첫째, 정직은 정심, 정도, 정행을 하자는 것이요. 둘째, 중직은 중심, 중도, 중화를 하자는 것이요. 셋째, 도직은 도심, 도행을 하자는 것으로 실패와 성공은 생각할 것 없이 원리 원칙과 원형 이정을 생활 신조로 삼고 나가자는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항일 운동을 이 양반이 쭉 이제 하다가요. 그 이제 지금 이제 27세예요. 5년간 김제 원평의 구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원평. 지금 원평 우리 교당 있죠? 그리고 그 지금 그 금산사 들어간 입구 아닙니까? 원평에 그 구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장로를 했어요. 이 조송강 선지님이 장로요. 이게 장로 출신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장로를 이제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구롱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립해가지고 그것을 그 완성시키기까지 그 역할을 누가 다 했는가 하면요. 조송강 이 지금 이 선지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구롱교회를 해서 장로까지 이제 되신 분이에요. 근데 원기 9년 봄에 원평 구롱교회 장로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43세에 장로가 되는 거예요. 43세에 장로가 됩니다. 이제 조성광 선지님이 장로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로가 돼 가지고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그 지금 이제 그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떴죠. 그러니까 장로가 됐으니까요. 이제 떴는데 원기 9년 봄에 이제 원기 9년 봄에 그 이제 지금 송적벽의 안내로 아까 지금 송적벽 나왔죠. 그런데 또그 양반이 또 이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송적벽의 안내로 누구를 지금 만나시는가? 소태산 대종사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전주 한병루에서 만나요. 한병루. 내가 전에 얘기했죠? 한병루 다 가보셨죠? 예. 일부러 가봤습니까? 자, 거기서 만나시는 거요. 그 만나가지고 장로하고 소태산 대종사님하고 두 분이 만났죠? 한병루에서 만나갖고 우리 도덕에 대한 담론을 해서 지는 사람이 제자 되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는 한병루에서 담론을 시작했다니까요. 대종사님이 짓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론을 시작을 했는데 2시간이 채못 돼가지고 조성왕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조성왕이 항복을 해버린 2시간이 채못 돼서 그게 제자가 됐죠. 제자가 되고도요 장로를 빨리 해결을 직을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장로직을 해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양반이 뭘 했는가 하면요 어수를 공부를 했어요. 갖고 약방을 차린 거예요. 갖고는 어수를 그 약방을 차려 갖고 이 약방이 잘 되니까는 그 돈을 벌어 갖고는 갖다가 이제 그저 교회를 지금 살리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했는데, 그 약방이 먼 것만 불이 나버렸네. 약방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게 왜 약방이 불이 나니까, 양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려면 작은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방이 타버린 것은 작은 복을 가져가고 큰 복을 주려고 했는갑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비로소 당신이 한병루에서 항복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대종사님 체제가 된 거예요. 그게 원기 9년에 일이 9월 1일 날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하죠. 그 창립총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뭔가 막 개사를 해요. 보광사 창립총회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개사를 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단을 이제 양반이 원불교에 빌어서 하는데 왜 대종사님께서 송광이라고 이름을 그 주셨는가 하면요. 아, 그전에요. 지금 저 전주 한병루에서 그 대화해갖고 자기가 졌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대종경 전만품 14장에 나옵니다. 14장의 내용이 대종경 전만품 14장의 내용이 전주 한병루에서 2시간 동안 담론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항복하는 그 대목이 지금 대종경 여기에 지금 이제 전망품 14장에 수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왜 송광이라고 이제 이름을 준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뭐 말씀을 하시면은 뭐 말씀만 하시면은 조성광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요. 어떻게 이제 조성광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참으로 광대하옵나이다. 선생님의 도덕이시오.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선생님의 도덕이시오. 대종사님이 뭔 말씀만 하시면은 조성광 선생님은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선생님의 도덕이시오. 이 말을 자꾸 해요. 자꾸 하니까 그 말이 대종사님의 이게 지금 이렇게 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는 이름을 어떻게 하면 송광.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선생님의 도덕이시오. 왜요? 그렇게. 그래서 송광 아닙니까? 광을 외운다. 이름 멋지죠? 이렇게 지금 본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6년을 하고 12년째 지금 중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기 16년에 중임을 해가지고 원기 16년 8월에 어딜 가시는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을 폐종을 하고 어딜 가시는가 하면요, 부산을 가세요. 첫 부산의 행가예요, 대종사님이에요. 자, 그 부산의 행가를 쭉 지금 다 써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양반 속명이에요. 조옥정이에요. 조옥전 백년사 아닙니까? 당신 글씨예요. 요 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요. 이것이요. 원대 지금 이제 도서관에 있다가 지금 요 이제 지금 우리 저 초기 그 교서 그 박물관에다 지금 다 이게 이제 영구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 보세요. 인도 인지종법 도지대원 춘추이필 음양이정이라. 이게 이제 이분이 쓴 거예요. 그 여 딱 보면요. 여 이제 이 내용에 있어 이제 이것이요. 이제 부산 가서 행가를 촥 다 설명을 해 놨는데 부산 가시 가지고요. 가니까 누가 마중을 하는가? 장적조. 들어보셨죠? 우리 3대 여걸 중에서 1대 여걸이 누굽니까? 박사시화. 2대 여걸. 아이쥬. 장적조. 3대 여걸. 최도화. 예. 그래서요, 지금 저 장적조가요, 맞이하는 거요. 맞이해가지고요. 부산의 문물들을 전부 다 구경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서를 썼다 그랬죠? 제가 다 얘기했죠? 가입서를 썼어요. 가입서가 뭡니까? 불법 연구에 입교 원서를 다 썼단 말이에요. 이거 쓰는 사람이 바빴답니다. 그러고는요 말이죠. 범어사 들리셨다가 동네 온천하시고 세진을 씻으시고 범어사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양산 통도사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셨다 그랬죠 제가? 경주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다 그랬죠? 오능. 왜 오능을 가시는가 하면 박엇것에 당신 시조공의 산소에 성묘하러 가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신 데가 내려가죠. 불국사. 또 더 걸어 올라가십니다. 어디가? 석굴암. 그래서 토함산 석굴암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두 어른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지금요. 그 진영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지금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을 그렇게 찍으시고 거기다가 썼는데 조성왕 선생님 이 양반은 아주 유식하게 어떻게 쓰시는가 이런 첩에다가 토함산 석굴암 무어불 도중생. 제가 전에 얘기했죠. 토함산 석굴암 무어불 도중생 뭔 말입니까? 토함산 있는 석굴암 부처님은 무어불 말 한마디 안 해. 그런데 도중생이라 중생을 제도해요.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 말씀하십니까? 하던가요? 아니 덕타원님 부처님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말하니까 아이고 참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딱 쓰고 나니까 피를 대중사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유식하지 않게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무정한 석굴암도 만인의 찬미를 받거날. 무정한 석굴암도 많이 찬미를 받죠? 항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 이 뭔 말입니까? 사람이 부처님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법을 나는 열겠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사상이 말이죠. 왜 나왔는가 하면요. 이 토함산에서 그 석굴암에서 말이죠. 이런 첩에 쓰신 그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요. 모든 것이 부처인 이와 같은 법을 당신은 열으신 것이거든. 그러고는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용담을 가시는 거예요. 그 이튿날. 용담 가셔가지고 다 얘기했죠. 제가요. 엄청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회상은요. 왜 용담, 부산 첫 행가에 그렇게 가셔가지고 용담 가시는가. 유추됩니까? 당신 전생사 다 돌아보시는 거요. 전생사 돌아보시는 거요. 그 정산종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대종사님이 누군지, 전생이 누군지 아시느냐고.

0: 그리고 대산 용사님의 전생이 누군지 아시느냐고요. 알아야 해요. 사람들아 깨어나라 알으시라. 자, 이런 지금 조성광 선지님이세요.
1: 자, 아이고 이제 시간이 지금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하시는데요. 그 이제 지금 우리가요 이 지금 이제 대종사님 그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이제 지금 한번 돌아가 봅시다요. 자, 그대들의 말이 다 옳도다 그랬죠? 다 옳도다.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이제 들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대로만 하면은 세상이 개선될 것이다. 이게 전망을 하셨죠? 그리고 선불선 이런 말을 쓰시죠. 선불선을 구별하게 된다. 앞으로 선불선을 구별하게 된다. 이제 하시는데 자 우리 법이 말입니다. 최초법어 있죠? 네. 최초법어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아니죠. 그거는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제일 처음 최초법의 1. 아니죠. 최초법의 제1. 수신의 요법. 최초법의 제2. 제가의 요법. 최초법의 제3.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최초요법의 제4.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 네 가지를 밝히시는 것이 최초 법어거든요. 최초 법어는요, 도실. 아니, 도실 짓기 전에. 이 시제각에서 그때 하신 법문이거든요. 그게 보면 먼저 수신의 요법이 제1이에요. 자, 수신. 수신은 뭡니까?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이죠. 닦는 것이죠. 이게 첫째예요. 그래서요. 모든 공부의 가장 시작은 뭔가면요, 수신의 요법. 자기 몸을 어떻게 닦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거 말이죠. 시작이다 이 말이죠. 최초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는 것도 말이죠. 강약이 지나고 세상을 평정하게 하는 것도 수신에서부터 비롯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알아야 그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옛 단어를 하나 그 하면서 왜 이 수신과 이 지금 이제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세상을 발라 나가야 되는가. 자 이제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공고이 지신 들어보셨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은행나무에 벌써 은행이 노랗게 익은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은행이 들으면 조금 섭섭하겠지만 가을의 불청객이 벌써 돌아왔다니 이르다 싶을 때도 또 가끔 너무 늦다 싶을 때도 언제나 건너뛰는 법 없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제철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자연의 섭리뿐만 아니라 그때에만 가능한 것들 분명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그 때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이 마침 적기인 일들 뭐가 있을지 놓치지 말고 딱 맞추시길 바라면서 9월 11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 전해드렸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 이런 게 바로 타이밍일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이나 하고 나면 속 시원한 일들 모두 오늘 안에 빠르게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주말을 맞이하면 얼마나 깨운하시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그리고 여러분의 다정한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시고요.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로켓처럼 빨리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염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이 기분, 이 풍경, 이 냄새와 함께 이 노래들 진짜 와르르 듣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신청곡 3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2부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9523님,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근력 운동. 아, 근육이 빠지는 게 막 느껴지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좀 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내리고 막 이럴 때 뭐 젊을 때는 10계단 정도는 뭐 일도 아니지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뭐 지하 3층만 올라와도 막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오늘 퇴근하고부터 시작해야겠네요 하셨어요. 9523님 진짜로 오늘은 핑계대지 않고 미루지 않고 반드시 해내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6087님 와우,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고 싶어요 라고. 아, 출퇴근길엔 정말 저도 늘 날아서 집으로 가고 싶다 혹은 날아서 회사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구사사령님,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오세오리 막둥이가 이 노래 따라 부르는데요. 저도 모르는데 말이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나수사리 막둥이가 이 노래를 안다고요? 와, 어디서 들었을까요? 오늘 첫 곡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였습니다. 신나고 즐겁고 좋죠? 네, 오늘 아침 특가전과 함께 즐겁게 흥나게 한번 출발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들도 골라서 보내주세요. 신청곡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영턱스 클럽의 정, 디바, 딱이야.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영탁스클럽의 정, 디바의 딱이야 두 곡이었고요. 7시 17분 27초 지나고 있어요. 여원양 반가워요. 굿모닝입니다. 조여원님이 연아님 저 여원인데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여원양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인사했나요? 누구보다 행복한 생일 맞이하길 바랄게요. 아니, 그나저나 여언니야, 이게 문자가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데, 우리 여언 양이, 연아님 저 여언인데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를 여러 통에 걸쳐 보내서, 이모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짧은 문자는 하나로 보내주기를, 네네. 얘기를 좀 건네봅니다, 여언 양.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신인류, 1인칭 관찰자 시점.

신일류의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10cm의 그라데이션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입니다. WV 셀럽5 옥상달빛 유조 선우정화 치즈의 노래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정은지 너의 밤은 어때?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오늘도 신청하고 했자염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오늘은 어떤 노래들을 어떤 분이 골라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들어볼게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동방신기예요. Catch Me.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512 고객님께서 페스티벌에 가고 싶어지는 날씨네요. 아줌마 되기 전엔 그런데도 자주 갔었는데 이제 스탠딩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그때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이라며 보내주신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식스의 해피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8512 고객님 신청곡 왔죠?

오늘 신청곡 왔죠. 8512님께서 페스티벌을 즐기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시면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식스의 해피,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세 곡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잠시 후 3부에는 듣기만 해도 신나고 흥나는 로라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로라장 하면 생각나는 그 감성의 노래들, 그냥 듣기만 해도 저절로 내 몸이 둠칫둠칫할 것 같은 신나는 노래들 골라서 놀러오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둘게요. 2부 끝곡은 황보의 노래입니다. 성숙.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쾌활하게 느껴지는 오늘. 그래서 오로라 타기에 더없이 좋은 날 아니겠어? 싱싱 달리다가 송글송글 이마에 땀이 올라올 때쯤 찬바람이 샤랄라 불면서 순식간에 식혀주는 게 오늘 진짜 제대로 운동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다들 준비됐어? 좋아! 그럼 이 분위기를 더 뜨겁게 달궈줄 노래들을 골라보자고.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 사람 망설이지 말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줘. 어머, 잠깐 사이에 몸이 좀 굳은 것 같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서늘하니까 말이야. 준비 운동에 더 각별히 신경 쓰기로 약속. 우리 한 명도 다치지 말고 신나게 즐겨보자고. 다 같이 렛츠 로라.

차가장 음악다방 스피노프 Let's Roll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처비 체커, Let's Twist Again, 코요테 디스코왕, 뒷번호 3659 친구가 골라준 최정환의 무정, 레이디스코드의 예뻐 예뻐, 엑소의 으르렁, 현진영 두근두근 쿵쿵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뒷번호 3973 친구가 신청한 보니 타일러 Holding Out for a Hero 들으면서 깊어가는 가을 더 신나게 재밌게 보내보자고. 다같이 Let's Roll!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4: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처지.

0: 입니다.
1: 예.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레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레노.

임재범의 사랑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7296님께서 오늘은 어디든 가야 한다. 왜냐고? 날씨도 좋은데 로라장에서 기분 업 됐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아, 7296님 그래요. 업된 기분으로 즐겁게 어디든 한번 다녀오시죠. 어디 가실 건가요? 7296님 좋은 주말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분 업해드릴 로라장 오픈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1201님이 로라장에서 듣고 싶다고 골라주셨는데 지금 준비했어요. 클레오 Ready for Love 전해드리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국민비서로도 알린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한 새로운 고지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해서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요,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지난 2011년부터 우편으로, 그리고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성범죄자 거주 지역 내에 살고 있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650만 건씩을 발송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고지 열람률이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요. 고지 메시지를 스팸이나 피싱으로 오인해서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죠.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부터는 국민비서를 새 채널로 추가했는데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외에도 국민비서에서 안전하게 열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이트 사랑을 잃고 난 노래 안에 긱스 피처링 하림 어때 전해드렸습니다. 1732님이 다음 주에 만나요 하셨는데 끝곳까지 듣고 가세요. 1732님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뺀 유산균 한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늼 끝곡 검정치마의 러브샤인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쪽 하늘에 진다고 해도 내일 다시 동쪽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비록 이 생에 죽어간다 해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정혜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시길 기원하며 올리는 가족 신현영, 신민철, 박현주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설명서나 사용법에 적당히라는 말이 나오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 싶어요. 이건 진짜 직접 이리저리 조절해 봐야만 가늠이 되는 거겠죠. 정답이 없고 실패하더라도 직접 해봐야만 그 정도를 대략 가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적당함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 정도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짠맛, 적당히 오래, 적당히 시원함 이런 거 전부 다 기준이 다를 테니까요. 적당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면 남들이 뭐라 해도 별 다섯 개 주셔도 됩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이에요. 주주클럽 나는 나.